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국의 방방곡곡에 붉은빛 축복이 물결 치는 7월인데요. 전국 각종 인민들의 축복 속에서 당 창건 성대에 맞이한 중화대지는 환희와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조국 발전의 위대한 여정을 돌이켜보고 번영 부강의 희망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 건설과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여정아마당에서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번영 발전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함께 노래 고향 꿈을 감상하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시다.

0: 경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리계화 총경비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텐타 일로도 슈팅 유생공스 총경비 이계화입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 일선에서 힘차게 달리시고 있는 요구르트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해변이 아리랑입니다.
0: 네, 그럼 청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힘차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0: 대신에 혼자 너무 고생했어요. 형제들 모두가 오빠한테 죄송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설상가상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 있다 하니 어쩜 좋아요. 둘째 오빠를 이번에 명춘 오빠가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오빠 곁에서 고생하시는 둘째 형님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계근 오빠, 이명춘 오빠, 둘째 형님, 오빠들 뒤에는 자식과 형제, 조카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오늘 연맨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1: 네, 그럼 리미자 씨의 오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림 같은 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7월에 들어서니 들에는 푸른볕 파도가 넘실거리고 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옥 씨는 여름이 되니 고향의 푸른 산천이 그리워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기옥 씨의 고향 왕청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농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안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동고동락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11시 다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2: 좀 있으면 예,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1: 그럴까?
2: 예.
1: 어머, 손님이 왔습니다.
3: 야, 그래도 맛집은 이 집이 최고지. 야, 미선아.
4: 잘 있어?
1: 아이, 난 또 손님이 왔는가 했더니 아이, 어째 또 와서.
3: 야, 그래 나는 손님이 아니야. 응? 야, 오늘 점심에 우리 동창들 모이자고 해서야 내 다른 데 가서 돈 팔면 어떻고 차라리 너 집이 와서 내 상꺼도 올려주고 시루 붙여주자고 여기로 왔다.
1: 아이고 시루 붙여줄라 시대배 싹 날아나겠어.
3: 야 정말야 기분 이상하게 말한다. 야,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식당의 절반 주인이다.
1: 그러니까 더 문제란 말이오. 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해야 되는 판에 맨날 와서 외상놀이 마음 어떻게 내 살아로.
3: 야. 야 그거는 내 수익금에서 자르면 되지. 야 니 정말 야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어? 야 니네하고 이름 아이디지.
1: 지금야 집세도 이전 석 달째 밀렸어. 그리고 대출금도 못 물고. 난 이전 이 집주인이 그림자만 봐도 그저 다리 후두둑 떨린 게 정말 못 살겠어. 못
3: 살겠어. 됐다. 내 그럼 우리 동창만을 여기서 아예 하면 되지.
1: 이거 하든지 말든지.
3: 아 여기로 오지 말라. 우리 다리 옮기자.
5: 그래다가 그 부사금 3만 원은 부르스를 빼달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1: 아이고 걱정 다 하지 마. 저 사람이 젊었을 때야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야. 근데 지금야 이 미선 초대부 집부터 꾸린다니까 제일 먼저 돈을 손대라면 난리세요.

0: 저도 사람인기 간대서 그렇게 하겠어.
1: 있어.
2: 엄마, 손님이 왔습니다.
3: 아유, 이 집주인이 목소리요.
2: 예?
3: 너 집세 받으러 왔지 않가? 저, 예, 아줌마 날래 들었어.
1: 이야, 뭐든 무서워.
3: 예, 덕분이요. 얼른 여기 앉았어.
4: 야.
3: 그래, 그 집에 아줌마의 건강이라 어떻습니까?
4: 아이고, 그래서 약을로 억지로 비치는 게지 뭐. 요즘도야, 그 병원 신세를 제때 또 한 7,800원 썼다. 아무래도 또 입원한다는 소리 날 것 같소.
3: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야. 배달 주문은 두문두문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도 없고 여지간에는 어떤 데는 그저 예, 손님이 한 상도 없었구만.
4: 예, 정말 답답하세요. 이 코로나지 뭐인지 이게 빨리 없어져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3: 예, 그러게 말했구만.
4: 가만 있어야. 야, 무식해라. 소염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야, 알았어. 내인 좀 사가지고 갈게. 내 우리 노친한테다 약 사다 주고 다시 올게.
3: 예? 예?
4: 야.
3: 어머, 어제 또 온다.
2: 그래.
3: 나는 이 집세를 어떻게 해라.
2: 사장님. 아이, 저 뭐 하늘이 무너져도 고산할 수 뭐 있다고. 너무 걱정하시겠지?
3: 됐어.
2: 무슨 말인가 말하셔. 그래서 얘 나를 저기 내쫓지만은 된다.
3: 제 알다시피야 여지간에 영업이 아이들 제품이요.
2: 예.
3: 그래서 글쎄 이달에는 제 월급 주기도 힘들다 말이요.
2: 그래야지 된다.
3: 그래서 말인데 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집에서 좀 휴식이 많이 되겠어?
2: 어야 사장님, 나를 내쫓지 마셔. 사장님, 나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알츠하이머니까. 아 사장님, 그럼이 이번 달에 월급에 무슨 할 조금만 주셔. 그리고 다음 달엔 절반만 주면 된다. 어야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 내 일을 아이 하모 아이들 제 뭐니까.
3: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야 정말 방법이 없어.
2: 나도 사장님 사정 잘 아는데 나 우리 아들 공부 뒤수승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약을 안 쓰면 안 되는데 난 어찌니까 그래 뭐.
3: 그러게 말.
1: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경질 나서 이게 더는 못 넘어가겠다. 야 미선아.
3: 어째 또 왔어?
1: 야, 우리 오늘 결판해서, 어?
3: 뭐라?
1: 네 내 투자금 4만 원 당장 내놔.
3: 미식해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집세도 못 내서 공무원도 자르는 판에 그래 나는 죽으라는 게요? 야?
1: 야. 그건 다 네 사정이고 어쨌든 내 투자금은 내놔라. 아이 오늘 전화 어쨌다고 거기서 울며 그려.
2: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3: 야 정말 미안하. 내야 요 코로나만 끝나면야 아재를 꼭 쓸게.
2: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분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닐까.
1: 아 나도 먹고 살자까나 방법이 없어. 식다 영업 따야 되는 판에 내 돈을 여기다 쳐놓고 무슨 뭐 호망 썩일 일 있어. 차라리 어디 나가서 마스크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다른 장사라도 해.
3: 오빠! 오빠 그래도 이전에 한 말에서 야 오빠! 오빠 하며 따르던 정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래겠어? 야?
1: 어허! 야! 니 그래 그거는 기억하니? 어? 좋다! 그럼 우리 말이 났던 김에 제대로 하자. 우리 촌에 있을 때 내 노릇 딱 하나 보고야 매년 겨울이면 산에 가서 1년 땔나무를 해다가 노집 마당에다 다 장재주고.
3: 응? 그건 내 다 아오.
1: 어디 그 뿌이야? 어? 우리 촌에서 선전대 같이 다닐 때도 그랬지. 어? 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해서 내 매일 자전거를 둘이다 너를 안 치고 다니면서 내 노릇 얼마나 고마워해서니. 어? 그랬더니 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니?
3: 오빠, 내 그거는 다 아오.
1: 무식해.
3: 나 내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1: 생각한다고 더러웠지.
3: 지금 뭐냐? 집에 아줌마는 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오빠는 여기서 맨날 술판이요, 마장판이요 하며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오빠, 이제 좀 정신 차려.
1: 뭐이라니?
4: 모두 제이라.
3: 오, 예. 저 아줌마 어서 오십시오.
4: 예. 야, 영호야.
1: 어여, 마반삼매부. 어. 그래, 그동안 무사하오.
4: 어. 야. 야, 저 복모인 어찌 온다니?
1: 아, 오늘 지금이야 영업이 아이 돼가지고. 어. 이 사자야. 어. 잘라는 거야.
4: 이거 봐, 로발.
3: 나도 인전 정말 방법이 없었구만. 아줌마이, 아줌마요 집세를 그저 한두 달만 더 연장해 주면 아이 되겠습니다.
4: 야, 그러잖아. 내 그걸 냈어야.
3: 아니, 저 사람 보소. 지금 투자금은 4만 원 당장 내라지. 나도 어찌면 저승도.
4: 어찌면아? 야, 이놈아.
1: 아, 어째려?
4: 네 여기 와 앉아라.
1: 어, 어째려?
4: 여기 와 앉으라고.
1: 아, 야, 야, 야. 아, 내 기력 많지. 야.
4: 내 처남한테서 들을라이.
1: 니 외국 가서 악탁같이 벌어온 돈은 이 식당 로바 이거 꾸린다고 니 그 큰 목돈은 손뜻이 나는 거 니 그거는 잘했다. 에이,
4: 그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대 와서 니 그 돈 내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이, 말이 그게... 되는가?
1: 아, 매부 그래, 매부도 오늘부터 20세를 받지 마오.
4: 니 그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 그 집세 내서 여기로 왔다. 야? 이거 뭐 로바 그 석담 밀린 집세하고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내 집세를 한 푼도 안 받겠다.
3: 그게 정말인가?
4: 정말이야.
3: 그런데 집에 아줌마 약비도 써야 되지 너?
4: 그거는 근심하지 말라 해. 우리 늙어이 둘이야. 퇴직금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예. 없어.
3: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4: 가만 있자. 로발. 예. 이 복모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
2: 아, 이때까지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못 준다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나는
4: 이거 로발. 예.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2: 예.
4: 내야 집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야 저 복모이도 잘하지 말고 저 복모이 월급도 제대로 주는 게 어떻소?
3: 됐구만 됐구만.
2: 감사합니다.
4: 이거 뭐 해결됐어. 해결됐어.
2: 감사합니다.
4: 야 여보야.
1: 야
4: 니서 오토바이 탈 줄 아냐?
1: 아야 내 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탔다.
4: 그럼 됐다. 그럼 뭐 이제부터 무슨 술파요 그 무슨 동창만해요 마장티요 이런 데를 댕기지 말고 이 집에서 음식 배달하는 게 어때요?
1: 예, 내 그런 일 어떻게 해요?
4: 야 니라고 어찌 못하니?
1: 야 이 내부
4: 야
1: 아 야야야 내 할게 할게
4: 정말이지?
1: 야야야
4: 이거 뭐 하겠다.
1: 됐어. 내부
2: 어.
1: 그런데 내부 옛날에 무슨 일이 했대서?
4: 야, 부처님 그건 어째 물어보냐?
1: 아니, 내 딱 알기시 바그래. 야,
4: 그 지시 청년으로 녹초 내려갔다가 그 올라와서는 농구공사에서 일하다가 어. 퇴직하려는 바에는 가도 판사소 서기로 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오늘 여기 와서 일 처리하는 거 뭐이? 담부티 그저 팍팍팍팍 만나.
4: 엄마.
3: 예예예.
4: 좀.
3: 喂，你好，哪位？人力资源社会保障局。啊，什么事儿？为了扶持复工复产，我的贷款放宽延期6个月。哦，哎呀，你好，谢谢。哎呀，太感谢你了，阿叔伯，我的代持公务员有给我的那套勇壮也准大
4: 哥。哎呀，谢谢。우리중국어보라에80도좋고90도좋고일단간염만되게되면완치될때까지치료를해서내보낸다
1: 야대단하다
4: 어디그거보여일체치료비는야모두국가에서부담한다재요 우리 중국공사

0: 나네야. 사람이 첫째다. 이게 예. 아이고 뭐야.
1: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게 예. 아이고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0: 벌써 많이 맞네요.
2: 이거 배달이요.
3: 야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어. 야 된다. 된다.
2: 어, 예 됐구만. 배상까지도 다 됐구만.
3: 그럼 우리 빨리 배달 준비를 하기요.
2: 예.
3: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올게. 너봐.
2: 예.
3: 그럼 이 가까운 곳은이야. 내 제조건 타고 배달 갈게.
2: 예, 대구마.
1: 사장님, 우리도 주방으로 그럼
4: 돌려.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듣기만 해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경호 씨는 고향이 동훈인데 고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경호 씨를 어릴 적부터 아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여 김경호 씨는 이번 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바쁜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게 되어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문안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암창건 백돌 생일잔치가 성대에 펼쳐지는 올해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납니다. 하여 7월에는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나 작은 새가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하나를 봐도 마냥 가슴이 벅차고 부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열로 차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만나는 여성클럽.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생각처럼 안 되는 일도 많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투어 싸우려 하지 말고 다스려가며 즐겨보세요. 아, 인생에 이런 과정도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론 즐겁기도 하답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만들어가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내보세요. 힘들지만 그렇게 할수록 힘은 더욱 생깁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어둠은 빛의 부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도도한 강이 돼 흐름을 쉬지 않으면 마침내 큰 강이로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는 구절이 더욱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누군가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도 언젠가는 빛이 들면 물러날 것이다. 그래요. 짧은 글이 여러분들께 큰 힐링이 되길 바라보면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장민호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노래와 함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울려라 듣고 왔는데요. 저도 노래와 함께 흥얼흥얼 네 멜로디 속에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클럽의 제일 꼬마 네 꼬마 청취자 유한이를 떠올렸는데요. 아, 좀 마음이 통했나요? 네 유한이 외할머니가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도 우리 유한이가 엉덩이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 혼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 통했네요. 그래요. 박현준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노래 하나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좀 더 활기차고 네,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성클럽은 유미화 작가님의 글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룸광댄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절로 머리가 흔들흔들 몸이 반응하네요. 네, 왁스의 노래 아줌마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애심 여성컵 수상 작품입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유미화 작가님의 생과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유미화. 2003년 10월의 그날은 내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축하할 일이 있은 날도 아닌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날이기 때문이다. 결혼 후 시집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겨우인 나는 퇴근하면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다. 쥐도매, 편지 봉투를 포장하는 일, 일기책 표지를 제작하는 일, 책가위를 만드는 일, 식당 일, 그리고 소매점도 운영해봤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매년 학교의 모범교원으로 선정됐다. 그쯤 가정부업으로 짭짤하게 수입도 올렸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보내다 보니 서서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는 침대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 가볍게 떨어졌는데 오른쪽 갈비 아래가 엄청나게 아파와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가슴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심한 통증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병원을 찾아갔다. 검사를 해보니 간이 많이 좋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집에 돌아가 휴식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해줬다. 그 말은 사실상 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다. 머리가 둔게 맞은 것처럼 땡해나면서 몸을 지탱해 설 수 없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눈물이 적은 편인 내가 그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료관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저는 또 살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술대에서 죽더라도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엄마는 나의 두 손을 꽉 잡아주면서 꼭 살 수 있어. 너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못해. 라고 말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는 살려고 하는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나의 생각을 려과 없이 들려줬다. 시집 온 후 고생한 이야기며 언니가 49세에 떠난 이야기며를 들려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을 위해 제 스스로를 위해 꼭 살고 싶다.

않습니다. 수술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만약 죽게 된다면 유체 기증을 해 의학 연구에 기여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 뜻을 알겠다고 했다. 나는 간이 대면적으로 손상을 입었기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술이 계속 지연됐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던 어느 날, 북경시외에서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성공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영구적으로 귀를 못 듣게 됐던 것이다. 처음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특별 병실이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을 걸어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깨치고 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했다. 나는 다시금 실망과 고통에 빠져버렸다. 갑자기 조용해진 세상은 내게 너무 낯설었다.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번엔 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는 귀 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비용은 문제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은 50%라면서 수술이 성공하면 잘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실패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고뇌에 빠졌다. 가뜩이나 간이식 수술로 배에 힘이 모자라 걸을 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다니는 상황인데 귀 수술에 관해서도 시원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나는 한없이 작아져 갔다. 현실에 지치다 못해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본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며 말씀했다. 미화야, 우린 남들이 줄줄이 알을 많이 낳아 키울 때도 너희 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내 엄마와 나는 큰딸을 일찍 떠나보냈는데 하나 남은 너까지 이렇게 죽고 싶어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꼭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무사한 것 외에 더 바라는 게 없구나. 아버지의 눈물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아버지, 이제부터 수술 전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치료를 받을게요. 북경에서 6개월을 머물다가 나는 연변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니 허리도 많이 펴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에 화장실로 가려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나는 이번에는 상해로 날아갔다. 상해에 도착하니 모든 게 생소했다. 다행히 의사가 아주 친절해 그나마 빨리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의사는 나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상세히 적어오라고 했다. 요구대로 써갔더니 의사는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이제부터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결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는 외 매일 보내드리는 식사표대로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식사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나왔고 중복되는 냄새나 고기가 없을 정도로 영양을 엄격히 따져가며 만든 것이었다. 두부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각종 음료와 보건식품을 모두 금지시켰다. 나는 엄격한 식단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4년간 치료를 받으니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됐다. 계속 머물러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소비가 만만치 않아 결국 상해를 떠나 천진으로 갔다. 천진에서 나는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 감기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우연히 무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 삶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노래 연변이미 모주석을 노래한 애가 들려왔다. 다가가 보니 60대 되는 조선족들이 노래에 맞춰 한창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알아보니 동료구를 대표해 천진시에서 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춤 시합에 나간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연습하는 그들 주변에는 구경하러 온 조선족들도 꽤나 있었고 다들 뜨겁게 응원해주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그들의 춤을 보니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과 조선무용, 발레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던 나는 충분히 그 춤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었다. 하여 그 협회 회장을 찾아가 이렇게 추면 등수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착해서 연습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회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민족 특색이 두드러지게 농강무 형식으로 장착했다. 결국 내가 장착한 춤이 북경에서 온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특등상을 받아 안았다. 정말로 감동을 안겨주는 소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오는 박수를 받으며 나는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 이 일을 계기로 동대구 문화관에서 로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미 채소를 창작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건강미 채소 창작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웠지만 자료를 찾아보며 끈기 있게 연구해 마침내 작품을 내놓게 됐다. 이 채소는 건강미 채소 시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술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날도 찾아오게 됐다. 나는 더더욱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여 천진의 조선족 로년대학을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조선족 로련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 없었다. 내가 세운 조선족 로련대학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150명의 조선족들이 모여 컴퓨터, 요리, 촬영, 조선무용 등을 배웠다. 그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나는 더없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꾸려나갔다. 차차 수술 후 후유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대수술을 받았기에 3년 간격으로 전면 검사와 보충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비상 시기인지라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어 쉴 겸 청도로 여행을 떠났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청도 바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집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단지 풍경만으로는 마음의 고뇌를 달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친구가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게 없어 하는 나를 찾아와 예술단을 한번 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의 춤 실력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초반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선뜻 사람들을 동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20만 원을 내놓았다. 예술단을 성공적으로 결성한 후 여기저기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 3년 동안 무려 20여 가지 춤을 창작해 선보였으며 아름찬 영예도 많이 받아 여러 매체에도 보도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됐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다. 한번 사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고 생각해 본다.

금방 유미화 작가님의 작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몇곡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신나는 시간 보내셨나요? 오히려 제가 생방송실에 앉아서 정말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된듯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또 노래와 함께 모든 고민을 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온라인에서 이런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거 많이들 생각하지만 어떤 것이 좋은 부모인지를 묻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자녀를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 반갑고 대접하고 싶죠. 아이는 손님이에요.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송이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걸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맛이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심의 맛입니다. 각 어머니마다 저마다 다른 음식 철학이 담겨 있어 같은 재료라도 누가 만든 은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먹는 이의 마음을 다루는 음식 철학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큼은 절대 절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이 땡긴다고 속삭이면 다음날 저녁 밥상에는 꼭 구운 치킨이 넣여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절약하며 살림하셨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제일 큰 보상이라고 하시는 이 어머니의 음식은 맛보다는 기대를 채워주는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네, 또 어떤 어머니는 기억과 이야기를 담는 음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속의 친구의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감자전을 만들었죠. 전은 너무 기름지지 않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집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감자전을 가장 좋아했다며 이야기하는 동안 이 음식 속에는 두 사람의 오랜 사랑과 추억이 녹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자전을 먹을 때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마다 가지고 있는 음식 철학. 네, 오늘은 정순금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철학.

아이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 나는 아침부터 주방에 들어가 부산을 피웠다. 어제 남편이 사온 소갈비를 물에 담가 피를 말끔히 뺀 뒤 가마에 물을 한가득 붓고 거기를 넣어 한번 살짝 삶아 건져낸 후 거품이 둥둥 뜬 물을 쏟아버리고 정수기 물을 받아 푹 삶았다. 그리고 전날에 친구가 가져다준 미나리, 민들레, 냉이 등 봄나물도 데쳐서 맛있게 무쳐놓았다. 오후 2시 무렵 아들, 딸들이 넘쳐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섰다. 작식을 잘하는 아들 며느리는 들어서기 바쁘게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에서 고기와 해물을 손질했고 딸과 사위는 식탁에 마주앉아 야채를 다듬었으며 선녀와 외손녀는 객실에서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

채널을 시청했다. 한참 후에 주방에서 북적거리던 며느리가 객실을 향해 소리 쳤다. 모두들 식사합시다.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우리 가족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딸애가 어느 요리가 제일 맛있을까요? 라고 젓가락으로 10가지 넘는 요리를 하나하나 짚으며 물었다.

당연히 서갈비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큰 접시에 수북이 담아놓았다. 나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의 젓가락이 일제히 소갈비로 향했다. 접시에 수북이 담겼던 소갈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밑굽을 드러냈다. 다음엔 젓가락들이 해물을 담은 접시로 향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봄나물 무침은 며느리가 두 번 집는 데 그쳤다. 식구들 앞접시 마다에 뜯어먹다만 소갈비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뼈마다 고기점이 조금씩 붙어 있었다. 육부치를 잘 먹지 않은 나는 밥에 냉이와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고는 일어났다. 그리고 양재기를 들고 와서 아이들의 지저분한 앞접시를 치워주고 주방을 나와 객실로 갔다. 마음이 한없이 서글퍼났다.

얼마나 비싼 소갈비인데 요즘 심장이 안 좋아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시장에 가서 열 건이나 넘는 소갈비를 멜가방에 넣어 짊어지고 버스역도 없는 사월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힘들게 사들고 온 소갈비인데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하려고 주방에 들어섰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아이들을 괜히 기분 잡치게 하지 말자고 꼭 참았다. 그리고 바람 쐬러 밖에 나간다고 하고는 문을 나섰다.

집을 나서니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는 아파트 광장의 걸상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다. 나에겐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하늘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습관이 있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별을 찾아보거라. 그 속에 엄마가 있단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떠나가신 지도 언간 12년이 된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전에 어머니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한테는 자기만의 음식 철학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우리한테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먹을까를 생각하라고 말해줬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부터 생각하면 쉽게 편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떻게 먹을까부터 생각하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려회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먹게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는 년연의 명절이 따로 없이 늘 잘 먹고 잘 입어줬다고 하시면서 거기 유준 음식상을 마주하고 앉으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셨다. 너희들은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생각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 먹게 되지. 그리고 맛을 추구하여 조미료를 듬뿍 넣으니 어찌 건강하겠니. 골고루 먹어야 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 걱정이다. 어떻게 먹을까를 생각하면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고 맛이 덜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먹게 된다. 새겨둬라. 음식은 어디까지나 서로에게 바치는 정성임을.

옛날에 쌀이 귀했던 시절에도 어쩌다가 떡을 하면 이웃간에 서로 나눠 먹었다며 그때를 외우셨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거기가 귀했던 시절의 어느 명절날이었다. 어머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숙사 생활을 하는 오빠가 집에 돌아온다고 돼지고기국을 끓여줬다. 아홉 살 난 남동생이 국그릇에 둥둥 든 흰 비계와 파를 젓가락으로 밥상 위에 건져놓았다. 어머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얘야, 이 귀한 고기를 왜 안 먹니?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귀도 쏙쏙 크고 몸도 튼튼해진단다. 엄마가 어제 십리길을 걸어 시장에 가서 힘겹게 고기와 파를 사들고 왔는데 엄마 마음을 봐서라도 해준 음식은 알뜰히 먹어줘야지. 동생은 그 뒤로 뭐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었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한테서 살림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음식 철학도 들어있었다. 끼니를 차릴 때마다 어떤 음식으로 차릴까 보다는 이 식재료로 어떻게 차릴까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해줬다. 아들애가 7살 나던 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떡을 반가워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찰떡을 치려고 내대끈대는 찹쌀을 씻어서 옹베기에 담가 놓았다. 맷돌을 돌려 고무를 빻아 넣고 모락모락 김이 오른 시루에 붉은 찹쌀을 쪄내서는 안반에 떠넣고 떡메로 쳤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쫄깃쫄깃한 찰떡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아들애가 찰떡을 먹기 싫다고 떼지를 썼다. 그때 어머니가 외손자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떡 만드는 과정을 종이장에 그려가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애는 떡을 맛나게 먹었다.

어머니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해서 남녀노소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켜가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씀했다. 엄마, 엄마의 음식 철학을 명기하고 애들한테 잘 전수할게요. 나는 하늘의 무별들 속에서 유난히 밝은 별 하나를 찾아 오랫동안 응시했다. 바야흐로 어머니의 음식 철학이 꼽히는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식사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네, 어머니의 음식 철학은 대부분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삶의 원칙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재료가 부족해도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음식에 담아내죠. 그래서 어머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는 노력, 삶에 대한 진심을 느끼는 것이죠. 네, 각 어머니의 음식 철학은 다르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같습니다. 바로 먹는 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음식을 떠올리면 그 맛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마음과 철학이 함께 기억나고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처음 펼친 책의 향기, 글자 속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함께 토론하며 나눴던 생각의 조각,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남을 겁니다.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혼자서는 만나지 못할 이야기와 인물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책을 펼쳐보세요. 언젠가 오늘 배웠던 것, 느꼈던 감정이 세상과 마주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책이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 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배그만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영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소서절기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랑구는 온통 푸른 빛을 띤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 마카오에 이르러 피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시장 감독관리국은 7월 초부터 여름철 피서여행 100일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료식, 주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 반격, 시장 규범,
편민서비스 3대 핵심을 중심으로 한 7대 혁신적 감독서비스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경군의 음식점과 농가락, 주변 상점의 식품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인기 식품과 특산물을 중점 검사하며 불량식품 무표시, 식품 불법 첨가물을 엄단합니다. 또 풍경구 입장권, 숙박 음식점, 주차료금 특산품 판매 등 분야에서 상시 가격 감시를 펼쳐 정부 지정과 위반 가격 사기, 미표시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공정 경쟁, 허위 광고, 불공정 계약 조항 등에 대한 온 오프라인 일체형 감독을 실시하고 허위 홍보, 강제 소비, 부당 계약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후기, 가짜 추천글 부정 평가 등을 엄격히 처단합니다. 이 밖에 1231로 다차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려행 민원에 접수 즉시 처리 당일 완결 원칙을 적용하며 소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변온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년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저 시설을 함께 갖춰 방문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북 공청농장에서는 연합관광팀이 4,500모에 달하는 대규모 논 그림을 구경하고 있고 우이현은 5가지 색깔의 벼로 넓은 들판에 그림을 만들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금의 만무에 달하는 논밭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흙토 곡창이 주는 생동감과 충분한 안정감을 몰입식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독특한 농업자원의 우위를 활용해 논문화를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열린 할빈시 양우일선 표창대회에서 할빈 조선족제일중학교가 할빈시 선진 기층당 조직으로 선정됐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학교는 흑룡강성 시범성 일반고등학교이자 할빈시 중점중학교, 전국 첫 축구 특색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는 당건설을 중심으로 덕육과 교육교수를 심화하고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아우르는 대언어 교육과 민족 교육 특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학교는 당의 혁신이론 학습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와 예술체육교육, 가정학교 사회 협동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학교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혁명 전통 교육기지 참관과 입당선서 재확인, 우수 당원 표창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마련해 당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다졌습니다. 강혜숙 교장은 이번 수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당건설과 교육사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족교육의 특색을 더욱 살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0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와 왕장씨의 관계가 마을에서 풍문으로 되어 퍼진 뒤 언간지는 행리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1: 에이 참, 정말 사람 망신을 다 시켜. 끝내 소문이 나갔어. 내가 무슨 체면으로 낯을 들고 다니겠나. 간부들도 너희들 투쟁회를 열려고 한다. 네가 만약 이성 있는 인간이고 낯짝이 있다면야 묶여서 마을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그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걸 참고 견디지 못하겠지. 잘 생각해봐라. 야, 아무튼 너희들 일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0: 왕간지는 떠나갈 때 비상 한 봉지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행리 어머니는 무거운 몽둥이에 정수리를 얻어맞은 듯 더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온 마을 남녀로서 앞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욕설을 받겠는가. 이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다. 또한 무슨 낯으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어머니를 대하고 거리에 나서며 사람들을 만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는 이를 악물며 왕간지가 남기고 간 독약을 집어들고 죽기 전에 미어지는 듯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중얼거렸다.
2: 나는 기다릴 수 없구나. 나의 행리 장시예요.
0: 그는 딸과 장시를 생각하고 즉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2: 내가 이렇게 죽으면 더더욱 사실이란 걸 증명해주지 않는가. 죽은 뒤에도 더러운 누명을 그대로 남기고 행리도 나와 함께 모욕을 받을 것이다. 걔는 엄마가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죽으면 장수는 또 어떻게 살아. 장수도 죽을 것이야.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애는 왕간지 아이라고 딱 잘라야 해.
0: 우울 속에 반평생을 흘려보낸 이 여인은 마음을 다잡고는 곧 무시무시한 투쟁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날이 오기는 고사하고 그들에 대한 풍문도 마을에서 점차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도리어 그를 본내로 몰아넣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원래부터 이 깊은 뜰악에 위험스러운 대문을 거의 나서지 않던 그는 이렇게 되자 어머니 보러도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햇빛 아래 더더욱 그의 가냘픈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았다. 행리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멍하니 혼을 팔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짙은 분내와 함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3: 아이고, 발에 불이 달리겠어. 아주머니는 뭘 하나? 마음속 사람을 생각하는가 보지.
0: 왓들 놀라 머리를 쳐든 행리 어머니는 녹이 어린 눈길로 문을 들어서는 숙화를 툭 쏘아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불을 아궁이 안에 쓸어넣었다. 숙화가 전번 톱을 때 계륵은 놈들을 따라 왕관장에 온 뒤 왕관진은 왕죽을 보고 그를 다시 데려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놈들이 떠나기 전에 왕간지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달아난 척하여 몸을 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천만 뚝밖에도 숙화는 아직 집에 남아있었다. 왕간지는 깜짝 놀랐으나 어쩌는 수 없었다. 팔로군의 강력한 불의의 타격에 황황이 거점으로 꽁무니를 내뺀 외놈들이 무슨 경황에 그의 정부까지 데려가겠는가. 왕간지는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숙화에게 민주정부의 통행증을 구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또한 이 여자는 간이 콩알만 하여 먼 길은 갈렴도 못하고 있는지라 왕간지는 그를 남겨두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은 그 누구도 이 깊은 저택 안에 여자가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였다. 왕간지는 마음껏 이 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얼마간 기뻐까지 하였다. 그는 한 번 더 때가 오면 숙화를 다시 성 안에 들여보내려고 생각하였다.
3: 누구하고 화를 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쏘아볼 건 뭐야?
0: 숙화는 행디 어머니가 대꾸 안 하는 걸 보자 그를 힐끗 흘기고는 입을 삐죽하고 피둥피둥한 다리를 엉기적거리며 행디 어머니 곁으로 지나갔다. 행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그의 피둥피둥한 엉덩짝에 스치어 헝클어졌다. 큰 모욕감을 느낀 행디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부지깽이를 활뿌리 치고는 소매를 걷고 남새를 와락와락 씻었다. 숙하는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와락와락 일손을 놀리는 그를 보고 흥이 싹 깨져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3: 저번에 구운 떡은 바싹하지도 않고 맛도 없어. 이번에는 사탕가루와 달걀을 많이 넣고.
4: 먹고 싶으면 제 손으로 만들지. 난 그럴 겨를이 없어.
3: 뭐라고? 체면을 돌봐주니까 겨를이 없다고? 모순꾼을 생각하려가는 있겠지. 뻔뻔스러워.
0: 행리 어머니는 얼굴이 삽시에 백납같이 질렸다. 그는 너무나도 분하여 이를 덜덜 맞추었다. 그러나 끝내 쏟아져 나오는 욕설을 되삼켜버리고 남새 씻은 더러운 물을 뜰하게 훌쏟으며 한마디 했다.
4: 이따위 어물은 쏟아버려야 돼.
3: 네가 감히 날 욕해?
0: 숙하는 결이 나서 비둔한 몸뚱이를 흔들거리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3: 욕해라 욕해. 어? 네가 소방지란 녀석은 오늘 끝장.
0: 행디 어머니 손에 든 웅배기가 탕 하고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왓들 놀란 숙하는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창왕이 문 밖으로 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과 이마를 맞추어 아이코 하며 썩은 통나무처럼 땅에 푹 꼬꾸러졌다. 수연이는 웬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혀 넘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가서 부축해 일으키며 사과하였다.
5: 미안해요. 좀 미처 보지 못하고.
0: 숙하는 눈을 찌뜨다가 젊은 여자인 것을 보자 그만 당황하여 일어나서 바람으로 달아났다. 뜰악에서 나오던 왕간지는 수연이가 숙화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는 급히 마주 나오며 웃음을 지었다.
1: 아, 수연이. 본여 고국회 회장이 왔구만. 이제 그 애를 모르지? 네, 이모 사촌 동생이야. 어제 저녁에 왔어. 얘야, 회장과 인사해야지.
0: 숙화는 이미 어쩔 줄 몰라서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간지는 다시 수연이를 향해 웃으며 뒷말을 이었다.
1: 아, 저 애는 어리숙해서 낯선 사람을 못 본다니까. 인사할 줄도 모르고. 아, 수연이, 구에서 오는 길이냐?
5: 아, 예.
0: 수연이는 대답하며 속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는 뚱뚱한 여자의 당황망조한 기색이 몹시 이상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수연의 의심을 눈치챈 왕간지는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1: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내 방에 들어가자.
0: 왕간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5: 아, 아니에요. 볼 일이 없어요. 전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1: 아, 그래. 그럼 어서 들어가자.
0: 왕간지는 수연이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왔다. 행디 어머니는 구두레 엎드려 흐느끼고 있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는 줄은 전혀 몰랐다.
1: 아니, 집이 무슨 꼬라선이야? 옹배기도 깨먹고.
0: 왕간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뱉듯이 말했다.
5: 아주머니, 웬일이에요?
0: 수연은 놀라서 행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눈물투성이가 된 행디 어머니는 몸을 돌려 수연인 것을 어슴푸레 알아보고 또 왕간지도 그 옆에 있는 걸 알아보았다.
2: 수연이, 앉아라.
0: 그는 입술을 몇 번 움찔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1: 아, 왜 그러?
0: 왕간지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1: 또 배가 아픈 모양이군. 에이구 참. 아, 수연이, 이 사람은 몸이 무거워서 가끔 배가 아프다고 해. 아, 저 여보, 정 참기 힘들면 구들에 올라가서 좀 눕구려.
0: 수연의 가슴 속에는 점점 말 못할 의혹이 생겼다. 여지껏 이 큰 뚜락 안에 들어와 본 일이 없는 그는 오늘 첫걸음에 부딪힌 여러 가지 일과 매 사람의 말, 행동이 모두가 마치 수수께끼만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5: 아, 교장 선생님, 일 보십시오. 전 여기서 아주머니를 돌보겠어요.
0: 수연은 왕간지에게 말하였다.
1: 그럼 수고해. 나무라지 마라.
0: 왕간지는 밖으로 나갔다. 행디 어머니는 왕간지가 나가자 마음이 얼마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수연이를 이윽도록 훑어보다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2: 수연아, 난 정말 사람 대하면 먹이 없구나. 정말 못 살겠어.
5: 아주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천천히 해요.
0: 수연은 그가 꼭 왕장쇠와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행디 어머니는 그저 굴쩍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연이가 길에서 웬 논팽이들이 왕장쇠를 해치려다 실패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기뻐서인지 분노해서인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수연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막 입을 열려고 하더니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다시 나오는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왕간지가 웃으며 들어와 살뜰하게 말했다.
1: 아, 수연아, 강교도원의 몸이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던데 내게 좋은 약과 음식이 있으니 구해갈 때 가져가거라. 어디 학교를 떠날 수 있어야지.
0: 수연은 한창 행디 어머니의 기색에 주의가 끌려 그의 마음속 말을 들어보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왕간지가 뛰어들어서 오늘은 콧집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대답하였다.
5: 교장 선생님, 고마워요.

0: 그는 괜찮아요.
1: 수연은 다시 행리 어머니에게 당부하였다.
0: 아주머니, 내일 아주머니 보러 또 오겠어요.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럼 전 가보겠어요.
1: 수연이가 대문을 나서자 왕간지는 인차 문을 닫아걸고 너무 오랜 시간 권총자루를 잡고 있어 땀이 흥건한 손을 주머니에서 뽑으며 탕 하고 권총을 행리 어머니 앞에 있는 탁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행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뒤로 제끼며 흉악하게 뇌까렸다.
2: 에이씨! 왜? 고래 맞으려고? 너희 목을 끊어버릴 테야.
1: 그는 또 시퍼런 비수를 꺼내 탁하고 상우에 꽂으며 행리 어머니의 가냘픈 목을 노려보며 더욱 독살스레 말했다.
2: 내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내 먼저 너를 죽여버릴 테다. 들었어?
1: 중학교는 왕관장에서 칠리밖에 되지 않는 망각골 마을로 옮겨왔다. 덕강이와 행디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휴가를 받았다. 저녁때였다. 하늘가에 빗긴 엷은 노을은 이 두 청년의 웃는 얼굴과 아름다움을 다투고 보금자리로 쥐적이며 날아드는 무새들은 이 한 쌍의 젊은이의 즐거운 마음을 노래해 주었다. 그들은 산기슭을 굽이더는 오솔길을 따라 나란히 어깨 곁고 천천히 걸어갔다. 북방의 가을날 저녁은 벌써 오지간히 추워 늙은이들은 솜옷을 입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입고도 덥기만 했다. 그것은 오래 걸은 탓도 빨리 걸은 탓도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인가 다 번지고 있어 온몸을 덮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할 이야기는 많고 많았으나 웬일인지 자꾸 말이 끊어져 멍해졌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어색한 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3: 생각나니? 쇼방과 그의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릴 구해.
1: 행리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말을 띄었다. 자기들을 구원해준 은인이 생각났다. 그러나 또다시 말을 멈추었다. 가슴속이 두근거렸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말하던 아들 며느리가 생각났던 것이다. 행리의 얼굴은 금시 새빨개졌다. 덕강이는 처음엔 그가 왜 말을 삼켜버리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나서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 덕강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이고 행리를 볼 염도 못하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굳세게 맞서면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국의 방방곡곡에 붉은빛 축복이 물결 치는 7월인데요. 전국 각종 인민들의 축복 속에서 당 창건 성대에 맞이한 중화대지는 환희와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조국 발전의 위대한 여정을 돌이켜보고 번영부강의 희망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 건설과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여정아마당에서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번영 발전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함께 노래 고향 꿈을 감상하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시다.

0: 경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리계화 총경비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텐타이 일로도 식품 유한 공사 총경비 이계화입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 일선에서 힘차게 달리시고 있는 요구르트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해변이 아리랑입니다.
0: 네, 그럼 청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힘차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0: 한국 서울에 있는 리미자 씨가 연기 씨에 있는 오빠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미자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온 17년째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들 보러 못 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계근 둘째 오빠. 2년간 뇌졸중을 앓고 있는 큰오빠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5월 초에 돌아가신 큰오빠 뒷정리를 한국에 있는 자식과 형제들을 대신해 혼자 너무 고생했어요. 형제들 모두가 오빠한테 죄송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설상가상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 있다 하니 어쩜 좋아요. 둘째 오빠를 이번에 명춘 오빠가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오빠 곁에서 고생하시는 둘째 형님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계근 오빠, 이명춘 오빠, 둘째 형님, 오빠들 뒤에는 자식과 형제, 조카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오늘 연맨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리미자 씨의 오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림 같은 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7월에 들어서니 들에는 푸른 벼파도가 넘실거리고 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옥 씨는 여름이 되니 고향의 푸른 산천이 그리워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기옥 씨의 고향 왕청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농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안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동고동락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하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11시 다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2: 좀 있으면 예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1: 그럴까?
2: 예.

0: 선현이 왔습니다.
1: 야, 그래도 맛집은 이 집이 최고지. 야, 미선아.
2: 잘 있어?
0: 아이, 난 또 손님이 왔는가 했더니 아이, 어째 또 왔어?
1: 야, 그래 나는 손님이 아니야. 응?
3: 야, 오늘 점심에 우리 동창들 모이자고 해서야 내 다른 데 가서 돈 팔면 어떻고 차라리 너 집이 와서 내 상꺼도 올려주고 시루 붙여주자고 여기로 왔다.
0: 아이고, 시루 붙여줄라 시대배 싹 날아나겠어.
1: 야, 정말 야 기분 이상하게 말한다. 야,
3: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식당의 절반 주인이다.
0: 그러니까 더 문제란 말이오. 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해야 되는 판에 맨날 와서 외상놀이 마음 어떻게 내 살아로.
3: 야, 야, 그거는 내 수익금에서 자르면 되지. 야, 니 네 정말 야, 옛날보다 정말. 많이 변했다. 어? 야, 니네하고 이름 아이디지.
0: 지금야 집세도 이제 석 달째 밀렸어. 그리고 대출금도 못 물고. 난 이제 이 집주인이 그림자만 봐도 그저 다리 후두둑 떨린 게 정말 못 살겠어. 못
3: 됐다, 살겠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내 그럼 우리 동창만을 여기서 아예 하면 되지.
0: 이거 하든지 말든지.
3: 아, 여기로 오지 말라. 우리 다리 옮기자.
4: 그래다가 그 부사금 3만 원은 부르세를 빼달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0: 아이고, 걱정 다 하지 마. 저 사람이 젊었을 때야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야. 근데 지금이야 이 미선 초대부 집부터 꾸린다니까 제일 먼저 돈을 손대라면 난리세요. 저도 사람인지 간대서 그렇게 하겠어.
5: 있어.
4: 엄마, 손님이 왔습니다.
0: 아이고, 이 예? 집주인이 목소리요. 또 집세 받으러 왔쟨가? 예, 아줌마 난리 들었어.
5: 이야, 모두 무서워.
0: 예, 덕분이요. 얼른 여기 앉았어.
6: 야,
0: 그래 그 집이 아줌마의 건강이라 어떻습니까?
6: 아이고, 그래서 약을로 억지로 비치는 게지 뭐. 요즘도야 그 병원 신세를 제때 또 한 7,800원 썼다. 아무래도 또 입원한다는 소리 날 것 같소.
0: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은 두문두문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도 없고 여지간에는 어떤 데는 그저 이 손님이 한 상도 없었구만.
6: 이 정말 답답하세요. 이 코로나인지 뭐인지 이게 빨리 없어져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0: 예, 그러게 말했구만.
6: 가만 있어. 야, 야, 무시개라. 소염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야, 알았어. 내 인증 사가지고 갈게. 내 우리 노친한테다 약 사다 주고 다시 올게.
0: 예, 예.
6: 야.
0: 어머, 어제 또 온다.
4: 그래.
0: 나는 이 집세를 어떻게 해라.
4: 사장님. 아이, 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게 뭐 있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예?
0: 내야, 오늘은 말을 해야 되겠어.
4: 무슨 말인가 말하셔. 그래서 얘 나를 저기 내쫓지만은 된다.
0: 제 알다시피야 요지간에 영업이 아이들제품이요.
4: 네.
0: 그래서 글쎄 이달에는 제 월급 주기도 힘들단 말이요.
4: 그래야지 됩니다.
0: 그래서 말인데 코로나 때도 할 때까지만 집에서 좀 휴식이 많이 되겠어?
4: 야, 사장님, 나를 내쫓지 마셔. 사장님, 나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알츠하이머니까. 사장님, 그럼 이번 달에 월급이 그래서 날 조금만 주셔. 그리고 다음 달엔 절반만 주면 된다. 야,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 내 일을 아예 하면 아이디 제모니까.
0: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야 정말 방법이 없어.
4: 나도 사장님 사정 잘 아는데 나 우리 아들 공부 뒷수승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약 아이스마 했는데 난 어찌니까 그래. 뭐야.
0: 이렇게 막.
1: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경질 나서 이게 더는 못 넘어가겠다. 야 미선아.
0: 어, 쟤 또 왔어.
1: 야 우리 오늘 결판 내자. 어?
0: 뭐라?
1: 네 내 투자금 4만 원 당장 내놔.
0: 미식애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집세도 못 내서 봉원도 자르는 판에 그래 나는 죽으라는 게요? 야?
1: 야야야야 그건 단 이사서이고 어쨌든 내 투자금은 내놔라. 아이 오늘 전화 어쨌다고 거기서 울매 그려.
4: 아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암다.
0: 야 정말 미안하. 내야 요 코로나만 끝나면야 아재로 꼭 쓸게.
4: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보이 아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게 아닌가.
1: 아 나도 먹고 살자까나 방법이 없어. 식다 영업 따야 되는 판에 내 돈을 여기다 쳐놓고 무슨 뭐 호망 썩일 일 있어. 차라리 어디 나가서 마스크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다른 장사를 해.
0: 오빠 오빠 그래도 이전에 한 말에서야 오빠 오빠에 따르던 정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래겠어? 야
1: 어허 야 니키네 그거는 기억하니? 어? 좋다. 그럼 우리 말이 나던 김에 제대로 하자. 우리 촌에 있을 때 어? 내 노릇 다 하나 보고야 매년 겨울이면 산에 가서 1년 땔나무를 해다가 노집 마당에다 다 장제주고.
0: 응? 그건 내 다 아오.
1: 어디 그 뿌이야? 어? 우리 촌에서 선전대 같이 다닐 때도 그랬지. 어? 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해서 내 매일 자전거를 둘이다 너를 안 치고 다니면서 내 너를 얼마나 고마워했었니? 어? 그런데 니 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니?
0: 오빠, 내 그거는 다 아오.
1: 무식해.
0: 야, 내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1: 생각하자고 들으면 좋네.
0: 지금 뭐냐? 집에 아줌마는 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오빠는 여기서 맨날 술판이요, 마장판이요 하면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오빠, 이제 좀 정신 차려.
1: 뭐이라니?
6: 모두 제이라.
0: 오, 예. 저 아줌마 어서 오십시오.
6: 예. 야, 영호야.
1: 어여, 마반산매부. 어. 그래, 그동안 무사하.
6: 어. 야, 저 복모인 어찌 온다니.
1: 아, 오늘 지금이야 영업이 아이 돼가지고. 어. 이 사자야. 어. 잘라는 뭐야?
6: 이거 봐, 로말.
0: 나도 인전 정말 방법이 없었구만. 아즈바이, 아즈바이요 집세를 거저 한두 달만 더 연장해주면 아이 되겠습니다.
6: 야, 그러잖아 내 그걸 냈어야.
0: 아니 저 사람 보소, 지금 투자금은 4만 원 당장 내라지. 나도 없지 뭐 저 돈도.
6: 어떻게라? 야 이놈아,
1: 아 어째려?
6: 네 여기 와 앉아라.
1: 어 어째 그래 보시.
6: 여기 와 앉으라고.
1: 아 야야야, 안 내 기록 만쯤. 야,
6: 내 처남한테서 들을라이. 네 외국 가서 악착같이 벌어온 돈은 이 식당 로바 이거 꾸린다고 네 그 큰 목돈을 선뜻이 내놓은 거 네 그거는 잘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대 와서 네 그 돈 내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이, 말이 그게... 되는가?
1: 아 매부 그래 매부도 오늘부터 20세로 받지 마.
6: 네 그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집세를 내서 여기로 왔다. 야? 이거 봐 로바. 그 석 달 밀린 집세하고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내 집세를 한 푼도 안 받겠다.
0: 그게 정말인가?
6: 정말이야.
0: 그런데 집에 아줌마의 약비도 써야 되지 뭐.
6: 그거는 근심하지 말라 해. 우리 늙어이 둘이야. 퇴직금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0: 정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가만 있자. 로발. 이 복모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
4: 이때까지는 다 줬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못 준다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나는
6: 이거 로발.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떠소? 내야 집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야 저 복모이도 자르지 말고 저 복모이 월급도 제대로 주는 게 어떻소?
0: 대구만 대구만
4: 된다고?
0: 예 대구만.
4: 감사합니다.
6: 이거 뭐 해결됐어 해결됐어.
4: 대구만.
6: 야 여보야 야 니서 오토바이 탈 줄 아냐?
3: 아야, 내 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탔다.
6: 그럼 됐다. 그럼 뭐 이제부터 무슨 술파요, 그 무슨 동창만해요, 마장티요 이런 데 댕기지 말고 이 집에 와서 음식 배달하는 게 어때요?
1: 예, 내 그런 일 어떻게 하오요?
6: 야, 니라고 좀 못하냐?
1: 야, 이 내부.
6: 야,
1: 아야야야,
6: 내 할게. 정말이지?
1: 야야야,
6: 이거 뭐 하겠다.
4: 야야야,
1: 됐어. 내부. 그런데 내부 옛날에 무슨 일이 했대서?
6: 야, 도대체 그건 어째 물어보냐?
1: 내 딱 알기싶어 그래. 야,
6: 그 지시 청년으로 농촌 내려갔다가 그 올라와서는 농구공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는 바에는 가도 판사소 서기로 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러길래야 오늘 여기 와서 일처리 하는 거 뭐이? 담부티 그저 팡팡팡팡 나.
4: 예예예. 좀. 喂，你好，哪位？人力资源社会保障局，啊，什么事儿？为了扶持复工复产，我的贷款还款延期6个月。哎呀，你好，谢谢，哎呀，太感谢你了。아 정말 우리 대출금을 예 6개월이나 더 연장해준다구만.
6: 우리 중국어 보라. 80도 좋고 90도 좋고 일단 간염만 되게 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서 내보낸다.
1: 대단하다.
6: 어디 그거 보여? 일체 치료비는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세요.
4: 대단합니다.
6: 우리 중국 공산당이야 사람이 첫째다. 이게 예. 아이고 뭐야.
4: 맞습니다. 우리의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6: 벌써 많이 맞네요.
4: 이호 배달이요.
6: 야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야 된다 된다. 우리 빨리 배달 준비를 하죠.
4: 예.
6: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올게. 너봐.
4: 예.
6: 그럼 이 가까운 곳은 내 제조고 타고 배달할게.
4: 예, 대표님. 우리도 주방.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듣기만 해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경호 씨는 고향이 동훈인데 고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경호 씨를 어릴 적부터 아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셨답니다. 하여 김경호 씨는 이번 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바쁜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게 되어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문안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창건 백불 생일잔치가 성대에 펼쳐지는 올해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납니다. 하여 7월에는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나 작은 새가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하나를 봐도 마냥 가슴이 벅차고 부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열로 차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흥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가.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微信 小程序에 龙广电台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의 유래를 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교훈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 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속담입니다. 그 의미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 우리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 그리고 삶의 여정을 가르는 깊은 의미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철수와 영희라는 두 명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뛰어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회화 서적을 찾아보고 경험이 풍부한 화가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꿈은 말로만 떠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과시하기만 하고 실제로 붓을 잡아 그림을 그리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으르게 지내거나 친구들과 노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색채감과 섬세한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시할 작품이 전혀 없었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늘 꿈만을 떠들어대고 실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만 꿈을 그리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철수는 끈기와 열정적인 행동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영희는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추구하는 길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는 결코 건강한 체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말로는 안 되고 꼭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의 실제 행동을 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꼭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약속을 꼭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고 존경하며 업무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셋째, 행동은 자기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제 행동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어 학습서를 사서 열심히 읽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 성장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 시간을 늘리고 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심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친구에게 친밀한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깊이 기를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보호를 예로 들면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에 대한 이념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다. 는 속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목표 달성, 신뢰 구축, 자기 성장, 개인 발전, 인간관계, 사회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에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속담의 유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 속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중에 성능을 높여주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은 일반적으로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근육과 관절은 긴장도가 높지 않고 몸의 온도 역시 낮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긴장하게 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근육이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운동 중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 운동할 때 더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운동 전 준비 운동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운동 중에 피로감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에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근육에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근육의 효율적인 작동을 돕고 운동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박수도 서서히 증가하면서 몸이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 중에 느끼는 피로감을 늦추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지 몸의 근육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신경계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운동 중에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통해 신경계를 자극하고 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적인 스트레칭은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신경계와 근육이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빠르게 준비시킬 수 있게 돕습니다. 반면에 정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운동 전에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는 준비 운동이기도 하며 운동 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고 자신이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격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과 함께 근육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나 이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운동 후에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특정 자세에서 근육을 일정 시간 동안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 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동적 스트레칭은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주로 권장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예로는 다리 들기, 팔 돌리기, 허리 비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 필요한 움직임을 사전에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주로 운동 후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시키는 것이므로 부상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 운동을 넘어서 운동 성능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정신적 준비를 돕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나면 운동 중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도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운동 후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며 그로 인해 피로 물질인 젖산 등이 축적됩니다. 젖산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운동 후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경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근육 내에 쌓인 젖산과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이는 근육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로감을 줄이며 운동 후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일정 시간 동안 천천히 늘려주면 근육 섬유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운동 후 경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 앞으로의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근육과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지면 그 부하가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이러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쉽게 찢어지거나 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부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경련이나 찢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반복적으로 사용한 근육의 회복을 돕고 특정 부위에 쌓인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적인 부상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허리나 목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이들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장기적으로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은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며 이는 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때 더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잘 늘려주고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근육이 점차적으로 더 길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어 운동 중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유연성이 중요한 운동인 체조, 수영, 요가 등의 경우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과 함께 정신적인 피로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깊게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교감신경이 차분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몸의 이완 상태를 촉진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주어 운동 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음 활동에 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합니다. 운동으로 발생한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운동 후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 근육의 강도나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꾸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욱 강하고 탄력 있게 성장할 수 있으며 다음 운동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운동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을 돕고 부상을 예방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과 운동 효과의 극대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운동 성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각각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과 건강에 주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건강관리,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종합적으로 갖는 의의와 그것이 개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관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은 근골격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근육과 관절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긴장하거나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 어깨, 목 등의 특정 부위에 긴장이 집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경직된 부위를 이완시켜주고 장기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순환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여 심장과 혈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여 순환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처럼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체적 건강 증진은 단기적인 운동 효과를 넘어 노화 지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보조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로 습관화하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서 하루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준비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운동 후 스트레칭은 오늘의 활동을 잘 마무리했다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으로서 신체와 정신 모두가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습관화하기 쉽고 다른 생활 습관들과 결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식사 후 짧게 몸을 풀어주며 저녁 운동을 마친 뒤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자기 규율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습관을 지켜내는 힘이 쌓이면 식습관 관리, 수면 관리, 정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활동을 넘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칭이 주는 효과는 신체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다가올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불안하거나 산만한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는 일종의 명상 효과와도 비슷합니다. 운동 전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 운동 중 몰입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운동 성과도 향상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직후 신체는 활성화 상태이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서서히 이완하면 심신이 안정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정신적 피로를 줄여주고 숙면을 돕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뻣뻣한지 어떤 부분이 피로한지를 느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칭은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정서적 회복까지 가능하게 하여 삶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와 마무리 절차를 넘어 운동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특별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활동이지만 스트레칭은 언제든지 일상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 단절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일상 전체로 확장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상으로 연결하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칭은 운동과 삶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개인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핵심적 매개체가 됩니다.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단순히 보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관리,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동시에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계획할 때 스트레칭을 간단한 부속 과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습관의 개선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한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성인이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유아용 제품은 순하고 알레르기 위험이 낮아 성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항상 성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성인이 유아용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유아와 성인의 피부 구조와 수호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피부는 얇고 각질층이 덜 발달되어 있어 유아용 제품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성분으로 보습과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성인의 피부는 피부 장벽 기능이 더 성숙되었지만 자외선, 오염 등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어 건조, 주름, 색소 침착 등 문제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피부는 클렌징, 자외선 차단, 보습, 미백 등 더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은 천연이나 무해한 유아용 제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피부 타입, 연령, 수호에 따라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과 의사나 의료 미용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전문의의 조언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룡과 수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룡과는 열대 과일의 일종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예쁘고 먹기도 편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기 있는 룡과를 매일 한 개씩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롱과의 영양 가치는 아주 풍부합니다. 네, 붉은 속 롱과와 흰 속 롱과의 평균 식이섬유 함량은 각각 100g당 2.77g과 3.14g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 오렌지, 복숭아 등에 비해 높으며 특히 롱과의 검은 씨앗은 식이섬유의 주요 기여자입니다. 그리고 롱과 속 마그네슘 함량은 사과 속 마그네슘 함량의 거의 8배인 100g당 30mg으로 과일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롱과 한 개를 먹으면 12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 일반인의 일일 마그네슘 수요량의 36%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롱과의 껍질과 과육에는 또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각각 100g당 8.34mg과 7.21mg입니다. 일반 채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약 100g당 2에서 14mg, 일반 과일은 100g당 3에서 36mg에 불과한데 롱과 속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롱과의 껍질을 제외하고 안토시아닌과 베타루빈은 주로 붉은 속 롱과의 과육에서 발견되며 함량이 5세를 차지하는 것은 베타루빈으로 네, 그 함량은 안토시아닌의 몇 배에 달합니다. 롱과는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등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고 붉은 속 롱과는 흰 속 롱과에 비해 당도가 높아서 맛이 더 달콤합니다. 네, 그리고 롱과는 배변의 왕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 대한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하루 25에서 30g인데 하루에 200g의 롱과를 섭취하면 식이섬유를 약 6g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최소 권장량의 24%를 차지해 바나나 200g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입니다. 롱과에 함유된 올리고당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며 장내 요익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네, 여러분은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집에서 푹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타지크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타지크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타지크족은 이슬람교를 신앙합니다. 때문에 타지크족의 많은 민족 명절이 이슬람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초공 바하비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초공 바합이절은 타지크족의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초공 바합이절은 일명 춘절로 불리며 보통 이틀 동안 경축합니다. 명절날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남자아이가 당나귀나 소 한 마리를 끌고 집안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며 주인은 당나귀나 소에게 구운 빵인 낭을 먹이고 그 잔등에 밀가루를 뿌린 뒤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잠시 옮겨놓았던 물품들을 집 안으로 다시 들여옵니다. 이어서 무사람들이 추천한 초공의 인솔하에 집집을 방문해서 설 세배를 드립니다. 또 집집마다 밀가루로 소나 양을 빚어서 짐승에게 먹이기도 하며 마을마다 경마나 가무 등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판아제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판아제절 역시 이슬람교와 연관이 있는 타지크족의 전통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아제는 보통 이슬람 역법으로 매년 8월의 첫 두 날에 셉니다. 명절날 밤이면 집집마다 특제한 등불을 밝히기 때문에 판아제절은 일명 등불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타지크족은 집집마다 여러 개의 작은 등잔과 한 개의 특대 등잔을 손수 제작하며 명절날 밤이면 일가족이 등잔을 꽂을 수 있는 모래판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습니다. 그리고는 가장이 서열과 나이 순에 따라 이름을 부르면 한 명씩 나와서 모래판에 꽂아놓은 등잔의 불을 밝혀 행운을 빕니다. 온 가족의 등잔이 다 밝혀지면 각자 두 손을 내밀어 자신의 명의하에 등불 위에 손을 올렸다가 기도하는데 주로는 알라가 복과 평안을 하사해 주기를 기원하곤 합니다. 이식이 끝나면 일가족이 함께 등불 아래에서 풍성한 만찬을 즐깁니다. 그 다음은 특대 등잔에 불을 밝힌 후 지붕 위에 꽂아놓고 일가족이 집 앞에서 숙연히 기립해 묵묵히 기도하며 집집마다 불을 지펴 애군을 쫓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등불 아래 혹은 모닥불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즐기며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이튿날에는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사람들은 묘지에 가서 먼저 무덤에 3개 내지 5개의 소유 등을 점화하며 기름빵과 삶은 양고기 등을 제물로 차려놓고 초혼 등을 접시에 꽂아놓은 뒤 일가 노소가 무덤 앞에 꿇어앉아 망령에게 기도하며 온 가족의 평안을 보호해주고 애군을 막아주길 조상들에게 빕니다. 이식이 끝나면 집집마다 묘지에서 서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명절을 즐깁니다. 고이방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고이방절은 이슬람교의 전통 명절입니다. 무릇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민족은 모두 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합니다. 타지크족이 고이방절을 경축하는 세시 풍속은 중국의 여타 무슬림 민족과 같은 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이라면 고이방절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 명절 날짜, 명절의 예배, 소와 양을 희생물로 하는 것 등등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타지크족은 자신의 전통 풍속과 물질 생활, 정신 생활을 토대로 이 명절을 쇈다는 것입니다. 타지크족은 1년 전부터 고이방절의 일부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새끼양이 태어날 때 집집마다 벌써 눈동자가 검고 털이 흰 새끼양을 고이방절의 희생물로 표식해둡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 이 양을 잡기 전이면 먼저 새끼양의 눈 언저리를 이쁘게 그리며 그 뒤 지붕 위에 올려놓고 도살합니다. 또 새끼양의 피를 어린이들의 이마와 얼굴에 찍어 발라서 행운을 빌며 양을 통째로 삶은 뒤 그대로 타지크인들의 종교 활동 장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난 뒤 무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통일적으로 배분된 양고기를 먹으며 지난 1년간 발생했던 기쁘거나 슬펐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관습에 따라 명절 전이면 집집마다 집안이나 뜰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하며 새 옷을 지어입고 여성들은 빵을 굽거나 사탕 등을 사들이는 등 명절 준비에 바쁩니다. 명절 기간에 처녀와 새색시들은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위방절 이튿날이면 집집마다 제사 용품인 고기나 밥을 갖고 묘지에서 망령에게 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어서 걸탈 걸적이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걸탈 걸적이절은 다지크

인들의 전통적인 민족 명절이며 먼지를 청소하는 명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탈 걸적이 절은 해마다 양력 3월에 들며 구체 날짜는 타지크족의 종교 인사가 정합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타지크족들은 집집마다 가정 기물을 집 밖으로 옮겨내고 사면벽을 아름다운 무늬로 칠해서 행운을 기원합니다. 명절날 아침이 되면 가정의 꼬마가 야크 한 마리를 집안에 끌고 들어와서 구운 빵인 낭을 먹이며 야크의 몸에 밀가루를 뿌려서 새로운 한 해 가족과 가축이 모두 평안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 뒤에야 어른들이 집안에 들어설 수 있으며 밖으로 옮겼던 가정 기물도 다시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덕망이 높은 어른이 집집을 방문해 서로 축복을 전하며 여인들은 보통 집 문 앞에서 손님을 마중하고 손님의 왼쪽 어깨에 밀가루를 뿌려서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 청년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며 경마나 씨름 등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계제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제절은 중국의 회족, 위그르족, 카자흐족, 우즈베키족, 타지크족 등 여러 소수 민족이 공동으로 경축하는 명절이자 중국 회족의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계제절은 이슬람력으로 10월 초에 듭니다. 중국 신강 지역에서는 계제절을 육고절이라고도 하며 일부 민족은 계제절을 이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슬람력으로 매년 9월은 단식과 재계를 하는 제월로 그 날짜 수가 29일 또는 30일에 달합니다. 제월 기간 무슬림은 일출전 음식을 먹은 뒤 일단 해가 뜨면 온 하루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이 기간에는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또 무슬림은 제월 기간 방사를 금하며 모든 사욕을 금하고 신 알라만 모십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단식 또는 재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식을 절제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먹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병환에 있는 사람이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에 보충 단식 또는 재계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물을 납부해서 속죄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재계가 끝날 무렵 청진사의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계제절의 경축 행사는 아주 성대합니다. 계제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집안 벽을 새로 칠하고 정원을 청소하며 이발하고 목욕합니다. 청춘 남녀들은 또 명절 기간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타지크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태국, 미얀마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재계 인사, 국제관광기구 인사들과 국내 관광업계의 선두기업 대표, 올림픽 챔피언들이 이번 성회에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침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에 열리는 행사로 흥룡강성이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논술과 흥룡강성 시찰 당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및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고 빙설천지 역시 금산은산이라는 중요한 리념을 충실히 리행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대회는 검소, 안전, 멋짐의 방침에 따라 고품격 홍보, 몰입형 체험, 민생 혜택 활동을 통해 흥룡강의 생태적 미, 산업적 혼, 혀끝의 맛, 개방적 자세를 전면적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홍보 행사에서 흥룡강성은 2026년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캠페인 시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흥룡강성은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놀이, 체험학습, 관광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0대 업그레이드 행동과 40가지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며 새로운 코스, 상품, 시나리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한편 흑룡강성 특색문화관광추진회도 개서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이번 추진회는 흑룡강성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전역전 계절 지속가능한 발전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성 13개 지구시가 차례로 추진회를 가고 참석 랩인들이 흑룡강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깊이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일전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얼굴 인식,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사천 항공이 처음으로 특별한 귀여운 손님을 태운 항공편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성도와 중경으로 향했습니다. 7월 1일 민항 여름철 운항 첫날 사천 항공은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객실 탑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행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항공편 계획 출발 90분 전까지 사천항공 앱 또는 위챗 미니 애플리스에 접속해 반려동물 운송을 클릭하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 예약을 제출하면 직원이 승객과 연락해 반려동물의 자격, 증명서 및 전용 운송함의 규격을 확인하고 전 과정에 걸쳐 체크인,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안내합니다. 탑승 시 승무원은 승객을 뒷좌석에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하고 반려동물 운송함 설치를 도우며 안전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각 항공편당 반려동물은 최대 두 마리만 탑승할 수 있으며 1인 승객당 한 마리로 제한됩니다. 여름에 들어선 이래 전성 각지에서는 여름 관리의 중요 시기를 다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화부관시는 드론으로 농지 상황을 점검하고 가변량 농약 비료 살포 등 록색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쌍압산시 우이현은 공간지상지하 일체화 모니터링 방식으로 정밀한 농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성의 작물 자람새는 량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농업기술 조치가 현장에 적용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흙토지가 식량 풍작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설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가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디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 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 입 베어 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메뉴, 푸짐한 량, 높은 가성비에 그는 이 물가라면 여기 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8번째 시간입니다.

0: 어떡해요. 혜원이 말없이 이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너무 걱정돼요.
1: 그러게 말이요,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걸까? 전화도 없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0: 성글씨, 우리 집 주변에서 좀 더 찾아봐요.
1: 그러지.
2: 혜원아! 혜원아!
0: 혜원아! 성글씨! 저기 봐요, 저기! 저 앞에! 저기 혜원이 아닌가요? 저기!
1: 맞구만!
0: 저기 신호등 저기예요!
1: 맞아, 맞아, 맞아! 혜원아! 혜원아!
0: 혜원아! 아니! 붉은 등인데! 제가 어딜 마구 건너요!
1: 혜원아! 거기서! 멈춰! 위험해!
0: 혜원아! 혜원아, 위험해! 아니.
3: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다들 멈춰 기다리는데 혜원이만 그 신호를 보지 못한 듯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딘다. 그 순간 정신없이 그를 향해 달려간 성금이가 혜원이 온몸 깃을 쥐고 뒤로 힘껏 잡아당긴다.
1: 혜원아! 성금이!
4: 아, 정말!
1: 혜원아! 너 이 시간까지 어디 갔댔어? 말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
0: 혜원아, 괜찮아?
1: 성금이, 발을 다쳤구만! 피가 났어!
0: 아, 괜찮아요! 혜원아, 다친 데 없는지 보세요!
4: 승마는 괜찮아요?
1: 혜원아, 넌 다친 데 없어?
4: 없어요, 안 다쳤어요. 승마는 어떡해요?
0: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1: 빨리 집에 가자. 승금이, 일어나. 다른 데 다친 데 없어?
0: 네, 괜찮아요. 방금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좀 긁혔나 봐요. 우리 혜원이 찾았으니 됐어요. 얼른 집에 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가자 혜원아.
3: 무서움에 한껏 졸이고 있던 마음이 삼촌과 숙모를 만나자 한꺼번에 풀려버린 혜원이가 집으로 가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눈뿌리가 쏙 빠지게 욕을 먹고 난 혜원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면서 다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혜원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집중하더니 무난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힘들다는 고3도 씩씩하게 버텨냈다.

0: 성거리네 집. 성금이와 성거리가 음식 준비에 바삐 보내고 있다.
1: 아, 성걸씨.
2: 어.
1: 이 고기 좀 다져줘요.
2: 어, 알았어.
1: 아, 그리고 이 파도요. 어,
2: 그러지. 그런데 성금이, 우리 식구만 먹을 건데 요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요?
1: 많기는요. 아버님 70세 생신상인데 식당에 가서 쉬자는데 아버님이 기어 곧 집에서 쉬겠다니 별 수가 있나요? 집밥이라도 정성스레 준비해야죠.
2: 우리 아버진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어서.
1: 아, 그나저나 이 반찬들이 아버님 입맛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대로 따라하긴 했는데.
2: 그럼 어디 볼까? 너무 마시기만 하구만. 문제 없어. 합격이요.
1: 그래요?
3: 내가 문 열어요.
1: 어, 그래.
4: 아유.
3: 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 언니,
5: 아유.
3: 엄마, 아유.
6: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0: 그러게요. 이 집안에 겨운 한 명이 또 더 늘 것 같군요. 혜원이가 날 닮았나요?
1: 맞소. 혜원이 당신 닮았어. 생각해보니 예전에 당신이 혜원이를 저렇게 정성 들여 가르쳤는데 그 덕에 혜원이가 공부를 잘해 대학까지 간 거잖소.
0: 그러게요. 그때는 철부지 꼬맹이였는데 어느새 저렇게 대학생이 다 돼서 내 딸을 가르칠까요?
1: 제자 한 명을 잘 양성해 놓으니 이제 하영이 공부는 쉽게 시킬 수 있잖소.
0: 그런가요? 그렇다면 보람이 있네요.
1: 아, 보람이 있고 말고.
2: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새 어느덧 요리 한 상이 푸짐히 차려지고 70세 생일을 맞은 성글이 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생일상에 마주 앉는다.
3: 며느리, 집에서 조용히 식구들끼리 먹자는데 뭘 이렇게도 많이 차렸어. 산딸이 부러지겠네요.
1: 고생하구만.
0: 아버님 생신이신데 대충 차리면 안 되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4: 아유, 고맙소.
1: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4: 그래.
1: 건강하세요. 얘들아, 할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려야지.
4: 그래, 우리 손녀들의 술을 받자구나.
0: 자, 받으세요.
4: 여보, 난 참 행복한 사람이요. 자식들이 효성하고 손녀들이 잘 자라고 가정이 화목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3: 그러게요. 영감, 우린 참 복도 많네요. 이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당신 건강하세요.
4: 그래야지.
0: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0: 아이 애한 전육상을 마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성금이 곁에 혜원이가 슬쩍 다가온다. 승모, 내가 도와드려요?
1: 아니, 말만 해도 고마워. 넌 어때? 대학교 생활은 적응할 만하니?
0: 네, 재밌어요. 그리고 승모, 나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1: 비밀? 그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0: 승모한테만 알려주고 싶어서요.
1: 그래, 무슨 비밀인데?
0: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연애해요.
1: 그래? 이번엔 남자친구 확실하지?
0: 네, 확실해요.
1: 그럼 승모가 이제 한번 맞춰볼까? 혜원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0: 네? 승모가요? 그럼 한번 맞춰봐요.
1: 승모 생각엔 혜원이랑 초중 때 한 반에 다니던 그 남자친구?
0: 승모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 살그머니 손잡고 다니다가 승모한테 들키웠었지?
0: 이야, 우리 승모 대단하시네.
1: 그래, 혜원아. 연애도 센스 있게, 응? 미리 선을 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 알지?
0: 알아요.

0: 숙모, 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1: 그래, 이건 마음에 드네. 연애라는 건 결혼과 별개라 했나?
0: 몰라요. 어쩜 난 결혼까지 쭉 갈지도 몰라요.
1: 그래?

0: 그날 우스개처럼 말하던 혜원이 결혼은 진짜가 됐다. 대학 시절부터 졸업, 출근에 이르기까지 7년이라는 마라톤 연애를 해온 혜원이는 진짜 그 친구랑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혜원이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던 그해, 성금이와 성거리는 딸 하영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주게 된다. 혜원이 결혼을 앞두고 성거리네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1: 언니, 결혼 축하해요.
2: 그래, 고마워, 하영아. 우리 하영이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언니가 축하해줘야지. 언니가 미리 선물을 준비했어. 짜잔!
1: 진짜? 와, 나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언니 최고야.
2: 빨리 펼쳐봐, 마음에 드는지.
1: 우와, 최신식 패드. 아유, 대학에 가면 꼭 필요한 건데 언니 너무 고마워요.
2: 그래, 우리 하영이는 언니가 있어서 좋겠네. 대학 입학 선물도 이렇게 멋진 걸 받고 말이야.
1: 그럼요. 아니 참, 엄마, 엄마도 언니 결혼 선물 좀 했잖아요. 얼른 내놔요, 다들 보게.
3: 결혼 선물?
2: 그래, 혜원아, 너 잠깐만 기다려봐. 공부 잘해야 돼.
3: 짠! 드레스?
4: 숙모, 이건 드레스잖아요. 너무 예뻐요, 숙모.
2: 그래, 혜원아, 이건 숙모가 널 위해 특별히 주문한 드레스야. 가장 예쁜 결혼 첫날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간직하길 바란다. 결혼 축하해.
4: 숙모, 고마워요, 숙모.
5: 당신 언제 이런 것까지? 왜 난 전혀 몰랐지? 너무 놀란 선물이구만.
2: 이건 우리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 당신은 몰라도 돼요. 태원아, 드레스 마음에 들어?
3: 네, 너무 우아하고 예뻐요.
2: 나 입어봐도 돼요?
3: 당연하지.
1: 와, 엄마, 이 드레스 너무 예뻐요. 나도 입고 싶어.
5: 아, 우리 하영이도 결혼하고 싶어?
1: 아니, 아빠는 참 결혼을 말이야. 그냥 이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요.
2: 그래, 하영아, 네가 결혼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를 맞춰줄게.
1: 네.
2: 됐지? 하영아, 가서 언니 드레스 입는 걸 도와줘.
1: 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9번째 시간입니다.

0: 드레스를 받쳐 입은 혜원이가 하영이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방에서 사뿐사뿐 걸어 나온다.
1: 어때요 어머니? 이쁘죠?
2: 그래 이쁘구나.
3: 이쁘다 이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됐구나.
0: 할머니 할아버지 어때요?
4: 그래 곱구나 곱. 너무 곱다.
2: 할머니
3: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혜원아 너 숙모한테 감사드려야 한다.
2: 네 감사는요 가족끼리. 그런 인사는 안 해도 돼 혜원아.
4: 며느리 고맙네. 우리 혜원이 결혼해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선물을 며느리가 준비했구만. 아이고 우리 혜원이 애미도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야.
2: 네 고마워요. 정말 정말 잘 살겠습니다.
1: 아 우리 언니 얼굴이 붉어지네. 언니 형부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벌써 막 설레이지.
2: 여기 너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이거. 너 한번 당해봐.
1: 너 거기서.

0: 드디어 혜원이 결혼식 날이다. 이른 점심부터 예식장에는 결혼을 축하하러 온 친척들이 줄지어 선다. 신부 대기실. 신부 화장을 곱게 받은 혜원이가 미리 도착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결혼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단아한 치마 저고리 차림에 머리를 뒤로 정리 얹은 성금이가 들어선다.
1: 혜원아.
2: 숙모.
1: 여기 있었구나. 어디 보자. 참 예쁘구나 새 신부.
2: 고마워요 숙모.
3: 안녕하세요. 우린 혜원이 친구들이에요.
1: 그래. 일찍도 왔구나.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좋겠다 혜원이는.
2: 네. 대학교 때 단짝 친구들이에요.
3: 혜원아. 이분이 네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숙모야?
4: 신부 못지않게 이쁘네.
1: 그지? 너희들 날 알고 있었니?
5: 네. 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때 혜원이가 늘 숙모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마 엄마라는 말보다 숙모라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1: 그래? 혜원아. 자, 어디 보자. 우리 혜원이. 널 처음 볼 땐 요만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가네. 잘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흐르는 것 같구나.
2: 아니에요 숙모. 저 늘 고마워요.
1: 그래. 숙모가 한번 안아볼까?
2: 자, 숙모.
1: 혜원아, 잘 살아야 해.
2: 네, 꼭 잘 살게요, 숙모. 고마워요.
0: 처음 보는 성금이에게 무작정 동동 매달리던 작은 꼬마가 이젠 숙녀가 돼버렸다. 안으면 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이젠 오히려 가늘고 긴 팔로 성금이를 감싸 안아준다. 당황해서, 어색해서, 난감해서 수많은 이유로 먼저 다가가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성금이는 좀 더 으스러지게 혜원이를 안아준다. 그렇게라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혜원이에게 더 전해지길 몰래 바란다.

자, 여러분. 자, 신랑 남진우 군과 신부 최혜원 양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원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누나랑 함께 부모석에 앉은 성가리 눈빛은 시종 혜원이를 떠나지 못했다. 성금이는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결혼식 진행을 지켜본다.
1: 사돈, 네. 혜원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아니에요. 혜원이가 시집 가는데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야죠. 상금이한테서 효은이 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제 손녀같이 느껴져요. 사돈이야말로 그동안 효은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1: 어쩌겠어요. 제 성군인데요.
2: 웬만한 젊은 부모 못지않은

0: 정성으로 효원을 키웠죠. 이제 다 키워 시집까지 보내니 사돈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1: 네, 저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2: 자, 이제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3: 바쁘신 와중에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많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고 사랑해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감사를 드리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 나이에 제가 잘못을 할 땐 엄한 선생님이 되어 따끔히 가르쳐주고 또 병이 나서 아플 땐 제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나를 치유해준 사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남 몰래 속을 썩이고 함께 아파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첫 어른이 되던 순간에도 또 진로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에도 사랑을 속삭이던 대학 시절에도 돌아보면 내 뒤엔 늘 고마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숙모입니다. 숙모, 고맙습니다. 혜원이 오늘 시집 가요, 숙모. 절 받으세요.
4: 목매인 목소리로 말을 마친 혜원이가 신랑의 손을 잡고 성금이 쪽으로 걸어온다.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 성금이 앞에는 혜원이가 신랑과 함께 큰 절을 올린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성거리와 성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눈에도 어느새 이슬이 맺힌다. 혜원이 결혼식이 끝나고 성금이와 성거리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온다. 복적이던 곳에서와 그런지 오늘따라 집이 유난히도 고요하게 느껴진다. 성금이가 간단한 과일 안주 삼아 와인 두 잔을 따라 놓고 성거리를 부른다.
5: 여보,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
6: 어? 당신이 어쩌다?
5: 오늘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하네요.
6: 하영이가 기숙사 생활을 한 후론 덜 이렇게 조용하지.
5: 혜원이도 결혼했으니 당신 이제 한시름 덜었어요.
6: 그래, 이젠 결혼까지 했으니 둘이 잘 사는 일만 남았지.
5: 그러게요. 당신 그동안 삼촌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혜원이도 그 마음 알 거라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애들 축복만 해줘요.
6: 그래야지. 당신도

0: 그동안 혜원이 때문에 고생 많았어. 오늘 혜원이 당신한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 혜원이 앞으로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1: 당신만 기억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0: 나야 이젠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소.
1: 여보, 돌아보니 우리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군요.
0: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중년을 넘어섰구만. 돌아보면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던가 싶어.
1: 뭐 벌써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 20년, 30년도 문제 없을 거예요, 당신은.
0: 나만? 그래도 당신 같이 살아야지.
1: 그때 되면 당신은 할아버지가 되고 난 할머니가 되겠죠?
0: 우리 하영이도 그때 되면 결혼을 하고 애엄마가 되고 우린 손주들 거느리고 동네 도리도 즐겁게 하겠지?
1: 상상해보니 참 재밌군요. 그날까지 우리 아프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나란히 잘 살아봅시다.
0: 그러지. 당신 날 만나서 행복했어?
1: 새삼스레, 그건 왜 물어요? 그래요, 행복했어요. 만족해요.
0: 고맙소. 일하고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벌어놓은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이고 당신이구만. 당신 있어 내가 든든하오.
1: 여보, 하영이 아빠. 우리 한잔 부딪혀요.
0: 그래.
1: 자,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0: 애들의 행복을 위하여.
1: 짠.
2: 부부간의 대화의 밤은 길고 행복했다. 성거리와 성금이는 술잔을 부딪히며 앞날을 그렸고 자식의 행복을 축복했다. 그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핏줄이어서 닮고 사랑으로 이어진 한 몸이게 닮아가고 그 끈끈하게 이어진 사랑으로 요구가는 진한 인생이기에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늙으면 그런 우리를 닮은 또 다른 모습들이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엮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참 맛있는 것이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태국, 미얀마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재계 인사, 국제관광기구 인사들과 국내 관광업계의 선두기업 대표, 올림픽 챔피언들이 이번 성회에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침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에 열리는 행사로 흥룡강성이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과 흥룡강성 시찰 당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및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고 빙설천지 역시 금산은산이라는 중요한 리념을 충실히 리행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대회는 검소, 안전, 멋짐의 방침에 따라 고품격 홍보, 몰입형 체험, 민생 혜택 활동을 통해 흥룡강의 생태적 미, 산업적 혼, 혀끝의 맛, 개방적 자세를 전면적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홍보 행사에서 흥룡강성은 2026년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캠페인 시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흥룡강성은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놀이, 체험학습, 관광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0대 업그레이드 행동과 40가지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며 새로운 코스, 상품, 시나리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흥룡강성 특색문화관광추진회도 개서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이번 추진회는 흥룡강성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전역전 계절 지속가능한 발전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성 13개 지구시가 차례로 추진회를 갖고 참석 랩인들이 흥룡강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깊이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 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흥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용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 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 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얼굴 인식,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사전 항공이 처음으로 특별한 귀여운 손님을 태운 항공편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성도와 중경으로 향했습니다. 7월 1일 민항 여름철 운항 첫날, 사천 항공은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객실 탑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행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항공편 계획 출발 90분 전까지 사천항공 앱 또는 위챗 미니 애플리스에 접속해 반려동물 운송을 클릭하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 예약을 제출하면 직원이 승객과 연락해 반려동물의 자격, 증명서 및 전용 운송함의 규격을 확인하고 전 과정에 걸쳐 체크인,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안내합니다. 탑승 시 승무원은 승객을 뒷좌석에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하고 반려동물 운송함 설치를 도우며 안전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각 항공편당 반려동물은 최대 2마리만 탑승할 수 있으며 1인 승객당 1마리로 제한됩니다.

여름에 들어선 이래 전성 각지에서는 여름 관리의 중요 시기를 다 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화부관시는 드론으로 농지 상황을 점검하고 가변량 농약 비료 살포 등 록색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쌍 압산시 우이현은 공간지상지하 일체화 모니터링 방식으로 정밀한 농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성의 작물 자람새는 량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농업기술 조치가 현장에 적용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흙토지가 식량 풍작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서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가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리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입 베어 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메뉴, 푸짐한 량, 높은 가성비에 그는 이 물가라면 여기 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1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우락부락하던 아이로부터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어찌나 담대한지 도대체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원수가 나타나면 용감하게 쳐부셨으며 피맺힌 원한을 피로써 갚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용기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들과 접촉할 때였다. 그런 때에는 누구보다도 담이 작았고 부끄러움을 탔다. 그는 행리를 사랑하였다. 행리의 모든 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소급 시절 철없이 지내던 우정이 청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다져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행리가 꼭 자기의 애인으로 되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행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거절 당할 리는 없었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였다.

0: 참으로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는 나이만 들면 서로 어색해하고 할 말이 있어도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며 걸핏하면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서도 잠자코 있자면 또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정말이지, 어린 시절처럼 허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놈들의 수색에서 구원을 받은 뒤 행리는 목숨을 구원해준 은인을 잊지 못해 하였다. 그는 매우 흥분되어 그 일을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다. 모두 다 그 영웅적인 어머니를 칭찬하였다. 하면서도 뜻밖의 동무들은 그와 덕강이가 아들과 며느리로 분장한 것을 두고 웃으며 놀려주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이 사실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여 행리와 덕강이에게 역인물로서 다시 등장하게 한 것이다. 행리는 원래 학교에서 이름난 배우였기에 제껏 응에 나섰으나 한 번도 무대 위에 올라선 적이 없는 덕강이는 부끄러움을 타서 좀처럼 행리와 같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은 교무과장과 동무들이 설복하고 고모하여서야 그는 역을 담당하였고 또 공연도 성공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야기는 더 널리 퍼졌다.
1: 그 아주머니와 덕강이 어머니는 얼마나 비슷한가? 아,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그의 며느리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 덕강이도 사람의 마음을 끌지.
0: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행리는 마치 덕강이가 자기의 마음속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전신의 피가 얼굴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길만 다그치는 덕강이를 힐끔 훔쳐보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1: 이 동무가 날 마음 들어 할까? 그래, 꼭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더없이 다정히 대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집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꼬리지는 않을까?
0: 그의 가슴은 저기 서늘해졌다. 어릴 때 처음 덕강이와 접촉할 때 받은 경멸에 찬 눈초리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의 그늘진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처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살피시 오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보다 머리 반이나 더 큰 덕강이가 몸을 곧추세우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자기 곁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금시 환해졌다.
1: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동무는 오래전부터 나를 알아. 내 마음을 알거든. 우린 함께 자라났지. 또한 우리 아버지도 매우 진보적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이 동무의 어머니를 구원하였고. 그런데 이 동문 어째서 나에게 입을 열지 않을까? 이 동문...
2: 저 강을 건너야겠어.
0: 덕강이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황혼이 고즈넉이 깃들었다. 강물에는 하얀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녁때의 찬 기운을 몰아왔다. 그들은 강기슭에 이르렀다. 덕강이는 허리를 굽혀 재빨리 신을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렸다. 뒤미쳐 신을 벗고 고개를 축혀든 행리는 덕강이의 다리에 눈길이 떨어졌다. 그는 급히 달려가서 막 물에 들어서려는 덕강이를 끌어당겼다. 깜짝 놀란 덕강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다. 행리는 조급히 말하였다.
1: 아니, 그걸 봐.
2: 뭘?
1: 상처 말이야. 어떻게 찬물에 들어선다고.
2: 아, 난 또. 아, 일 없어. 오래됐는데 뭐.
1: 그래도 우기네. 러전사가 그만한 것도 몰라. 물이 들어가서 다리병이라도 걸리면 절름발이가 되고 마라. 참, 저 내가 업고 건널게. 어서.
0: 독강이는 가슴이 후드워났다. 그는 매우 감동되었으나 쑥스러워서 말했다.
2: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나를 못 업어.
0: 행리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맞히고 미소를 지었다.
1: 넌 정말 처녀같이 부끄러움이 많아. 포위를 덜 팔 때 날 부축하고 뛰던 일은 잊었어? 너만 나를 덮고 난 널 도우면 안 되니? 자, 빨리.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잖아. 어서.
0: 덕강이는 당황하였다. 끝내 그는 고집을 세우지 못하고 행디의 강박과 사랑에 무리를 숙였다. 행디는 그의 심장이 자기의 등 뒤에서 세차게 높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0: 강을 건너는 노름은 독강이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더해주었다. 그들이 수림가에서 신을 신을 때 행리에게 말을 건넸다.
1: 행리야, 응?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
2: 뭔데?
0: 행리는 가슴이 콩콩 뛰었다. 덕강이는 보도나무에 기대서서 그를 바라만 볼 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행리는 심장이 막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그를 재촉했다.
2: 무슨 말? 빨리 해. 날이 어두워져.
0: 바로 이때 소머리꾼이 소떼를 몰고 수림 저쪽 끝에서 걸어왔다. 그는 채찍을 휘둘러 쩡 소리를 울리고는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른다. 깜짝 놀란 덕광이와 행리는 소머리꾼이 멀리 사라져서야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공기가 더욱 긴장해지는 감을 느꼈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덕광이는 떠둥거리며 입을 떼었다.
1: 행리야, 난...
0: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1: 난 너에게 물어보자고 그래. 넌...
0: 행리는 그가 숨도 제대로 톱지 못하고 말을 떠듬거리는 걸 보고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그러나 가슴은 더욱더 세차게 들뛰어 덕강이가 마음속 말을 털어놓았으면 하면서도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어설플 만지작거리며 가는 소리로 재촉하였다.
2: 내가 뭐 범이 돼서 자기를 잡아먹나? 우리 같이 몇 년이나 지내왔는데 주저할 건 뭐니? 어서 말해.
1: 난 너에게 좋은가 나쁜가 물어보려고 그래. 그 아주머니가 그 우리를 구원해줄 때 같이...
0: 행기가 얼결에 앞으로 내민 손이 덕강이의 손에 닿았다. 그들들은 마치 전기에 닿은 듯이 흠칫 손을 움츠렸다.
2: 말하려무나.
0: 행리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가늘어졌다.
1: 우리 둘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아?
0: 말끝을 맺은 덕강이는 자기 입이 둔한 감을 느꼈으나 가슴속에 들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하였다. 그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행리를 지켜보았다.

0: 행리는 고개를 축혀들었다. 연한 눈썹 아래에 박힌 가는 두 눈은 한결 더 아름다웠다. 거기에는 처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랑과 행복의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1: 덕강 오빠.
0: 행리는 흥분으로 하여 목구멍이 막히고 발밑이 무너지는 듯 짚어 덕강의 품으로 쓰러졌다. 덕강이는 그의 포동포동한 따가운 손을 꼭 부여잡았다. 행리는 머리를 그의 건장한 어깨 위에 가볍게 기대었다. 뜨거운 젊은 심장 두 개가 한 줄에 연결된 듯 걱정을 담아 안고 함께 높디었다.

0: 참으로 이상하다. 이 묘태째, 금거지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장쇠가 이런 일을 당하였는가?
1: 수연이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0: 놈들이 파견한 간첩놈들일까? 그럴 수 없다. 그놈들이 왜 그를 해치려 하겠는가? 공교롭게 맞다들였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사전에 계획적으로 매복하고 있은 듯하다. 장쇠는 교장이 물건을 사오라고 해서 늦게 장보러 떠났다고 말했다. 그럼 황간지가 그를 자기 아내와 관계했다고 하여 죽여 없애려고 한 것일까? 그 일로 하여 황간지가 그런 악독한 작간을 부릴 수 있을까? 행리 어머니는 왕장쇠와 거래가 있는 것이 뻔하다. 장쇠가 하마터면 잘못될 뻔하였다는 말을 듣자 대본의 낯색이 무섭기만 하는 것 봐라. 그걸 보아 그는 장쇠가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은 듯하다. 그러면 그도 남편이 장쇠를 죽이려 하는데 동의하였단 말인가?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왕간지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어버렸을까? 왕간진 어째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듯이 자리를 뜨기 싫어하며 또 마침 그 대목이 들어왔을까? 화장을 요란하게 한 그 뚱뚱한 여자는 낯선 사람을 만나자 그렇게도 당황해서 허둥지둥 피해 달아났는데 사실 왕간지의 친척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어디서 왔을까? 보기엔 농촌 사람 같지 않은데 도신 모두 적간종 구역이 아닌가? 그가 어떻게 왔을까?
1: 수연이는 무리를 들고 보니 어느덧 집 무더기에 이르렀다. 그는 주춤 멈춰서서 속으로 말하였다.
0: 이 일은 간단치 않다. 단지 사통한 것 때문이 아니다. 왕간지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그들에게 꼬리 잡혔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옳다. 간부회의를 열고 토의해봐야 한다.
1: 수연은 결심을 내리고 돌아섰다. 그는 몇 걸음 못 가서 막 들어서는 독강이와 마주쳤다.
0: 아, 독강아, 오, 너구나.
2: 누나, 누나, 누나 잘 있었어? 누나도 집에 돌아왔네.
1: 독강이는 수연의 손을 끌어잡았다. 두 어느이는 한동안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석강이는 그가 나들이 옷 차림새를 하고 꾸리미를 낀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2: 누나, 볼일 있으면 먼저 가봐.
0: 내 이제 간부회의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실컷 하자꾸나. 어서 들어가봐. 고모니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거야.
2: 누나.
1: 석강이는 누나를 바래주고 인차 집 문턱을 넘어서지 않고 이윽도록 눈에 익은 나지막한 물루를 살펴보았다. 어릴 때엔 그렇게도 높아 보이던 이 물루가 이제는 너무나도 낮게 보여 안으로 들어서려면 이마를 받지 않겠나 하고 조심해야만 했다. 떡강이가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었다. 그는 먼저 펑싯 웃고는 참지 못하고 불렀다.
2: 어머니,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3: 아이고, 돌아왔으면 왔지. 내가 널 청해야 하니?
1: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심드렁해서 대답하였다. 옥강이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해졌다. 그는 얼른 다시 불렀다.
2: 아, 어머니! 아, 전 방금 집에 들어섰는데 아, 어머니는...
1: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치어들었다. 그는 기쁨이 넘쳐 아들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2: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누구야? 어? 아유, 덕강아, 너였구나. 아유, 어서, 어서. 어서 안에 들어가자, 어서. 아유, 우리 덕강이.

0: 드라마 숨바귀꽃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